0: 하여튼 말이니
1: 집에는
0: 막 이제 꼭 사모니 아범 얘는 안 신경만 가고 코버를 가고 코버로 아우 아범 기적이 저렇게 꼭 소원을 아무 말이
1: 아버노 진이 시몽니 마리 다콕 담닝가 가이 능토 사이머니 동어 승티니 어 샬팔레레나이 하용그네 팔레작네 흐니닝게보 증아기니 시미노 호작
0: 아멘 아멘노 사이머다 그거 토피 부티니 소페네 흐니네
1: 아 알레나 함바이 나노
0: 아버이네 기치다 콕손 안 아무 아기 체프로 신아키쇼 아버 네사그로서 응만이 무녀 아기 엄마네 야로 그냥 삼프로 보이바다 하디오 비리닝은 능디 힘 안 비리닝이야 그러니까 물론 또다피 그 비슷하다 그거나 그 가자가 보자가 보자 앞으로 그 비슷하다는 가 근파 근도 아니 살고 벌다 누구냐 누가지 좀 어버스타 예 어 비리님 뭐 할게 봐 아무노 할텐데 누구가 가자 뭐 아니 없이 고성 고성은 놓고 가요 앞으로 간 부지가다 엄마 몸바 말았더라
1: 몸몸몸몸 자야
0: 자 설레 뭐 아까 아니 집은 나서 어디 저 어디 어 소모에는 아빠 집은 나서냐 뭐 동서거냐 니네랑 바비네 바비네 어 뭐는 야카르타 어다 진이 어 착잖아이 마네 방 수왕 마이 캠비 코니 코티 코티 요또 라버티아 토모니 아본 포르 프레키티아 누카 진이 엘라고 진이 도파신이고 그라모신이 어 가우서보보 뭐 로버스 누가 좀 트라이 트라이 5번서 본서 본서 싱어스 버로로 그다가 랑마사이 그니까 아무지 아 5번서 누가 아보 드냐이 오지 데스터전이 많이 드냐 아 누구냐 부스그리 뭐 보니 기본 세신가 가이 사만이 못올리야 안 바바 사이통가 뭔가 우아외 카이토고 뭐 패전은 많이 뛰네. 형, 저기도 아, 속동 갈게. 아, 아버는 뛰네. 마라톤 밥에 누구? 비디오 시절에 시간을 뛰는데 시간에 인도할수 있어. 어차 살짝 시간 살짝 보고 커지 가로 미시겠고 또 파피시 보러고 아버는 약간만 아버는 아, 속동 타가지. 아버는 인생으로 속동 타가지. 보러게 아버는 약간만 아예 벗어내려고. 인도 예 아버님 내가 그렇다 폴리시니 대하를 집에 버스터 비밀이면은 이제 아 그렇던 거 미실 거리 다이비티스 아 겐차 바 수가 바 어떻게 보내 거기 그렇던 거 버킷이 저도지 잡아치에서 또 누구만 할때 미실 때에 여기 있는 거 그렇고 할때 아크란도 진 진모 진 랑마 거 어시리 미노스통이다 부동성장 그만 거 막 회창 아빠 그냥 그렇군요. 꼭 사고 어이겠니 샤그스도 어이겠 탈탈이 많이 아버님들도는 보이자 탈탈의 김장통 감가의 동랑통 잘풀라 아무 니 샤그스도 이제 뭐 말을 좀 대했니 되게 어떻게 해 시키길래요 말을 또 아빠 뭐 코리 그랬던 거 아버님들 안 비실 그냥 벌바로 아니 벌써부터는 안 니들 자가 뭐노 아 니들 자가 이제 오버는 따오는 게 딱 가야지 딱 배부스타야지 잘풀래 어버 진이 기본 동서클레나 나스타이네 아봉 자폴레 오브노 포이티 카달토 모이켄 아봉 동문 동나클레지 아바게 안 버살고 셰르컴노 오 네샤그로스토 포이티 제쿠네 소왕 마켄 비린드 코니 포이티 벽토 파토 모이 브록 아니 코모테 아봉 바게 안 한테 보 투스토 코키 동토
1: 아바게
0: 코모 포이고 아테 오 네샤그로스토 카르네 마이노 저토 두고 코코 야카이 만사타 루나스네 카함 아주 감고 또 뭐지 아서 그냥 이거 뭐 다가 그런 거 맞고 한 바이
1: 말하는 한 바이 다고 그런가 아우 증 자니 자니 부샤부터이노 가함 그런 가이 또 너무 숨어 하이노 가나 기니 에바 진이 빠라 허다 더 파니 버러 럭 보죠 또는 가함 그런 동바이 통 저도 너 수스도 나타도 개 동바이 통 어부는 진이 가까모 아마 하기는 떠나니 힌간 가이 증 뭐해 하면 많이 럭노 약간 그렇다니 지금 거럭사 지금 벨라이노 조반한다고 지금 누구 다복 어쩌라고 벨라이노 어쩌라이럭 식라 자라이럭 팩작나이 많이 자위 드이마니 뭐 녹사고 다이 녹녹홍어 벨라이노 증잘 카이마니 녹녹니 버러럭노 부어마니 떡마니 어마하이 지금 다복 프랙티컬리 누구이 동호 지니 까미 암사요 녹가나기니 kumang borok nok